밝혀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야.

0: 시작됐대.
1: 잠시 지르는데 알고.
2: 약간의 멜로디나 뭔가.
0: 시에라 라 밤바라 나도 때 보여봐라. 시에라 라 밤바라 nada te puede parar y ya toca el estilo, toca el estilo.